0: 트여본
1: 와이 와이 와이 와이
2: This is how we get down. We do it real big.
3: On Energy FM and Choice FM. All day long.
2: Representa 24/7.